당사 아따우 좀 비포나면 국가군 급부말로니 북구로니 아민 바튼클로니 저 다마트는 으아토시니로든 바트릿 바트릿 우슬이라유쿨라 저 바트릿 다마쿠타 임카토스컴